0: 빵이 따커부 극상 너럭바이 중 어숙자라 꼭득바이 구름카 너럭니 슝몽 땅카이 중바이 구름만어 따키샤 자라 비싱거 피해바 따벅샥 자라 뛰중 너럭니 꾸누 꼭득버 만리야바 중 모탁 많이 파이싱너 탕라이시너 지니 디니니 꼭득니 자파 판다너 Gai norok no tai sha kok kacharo phai ne hati o hai ne hai chini loge kok duk bai kurung di norok ni shumung rok no ti chini panda rok no ti norok ni khaka mani kok rok no panda no hamjak mani kok rok no ti chung hati barsani bagai na singai tang nai kaham kurung tong di tai jatana no khaku fur hamjabung ya pharai chung ro no bachalai su no khulum ka
1: Kolomka. Aw ajarawo sengkhnai laikha koktuni jaba panda daikarang laikha norok baibo kaisa kainai sini takhuk bukhuk songbai getabuk seng rachamung khnanani phaching thanglaina sengkhnai dongmani manik deburma bai rachab jak belaino khnatotok rachapmung